0: 잡으시오. 주님 소원이나 주님 맡기. 나 대사는 원디입니다. Your friend is Jesus. Hey, hey, hey.
1: Content was born. I go